0: 가져가! 아!
1: 나라가 가져다야.
0: 왔다!
2: 絶対にガオチャイ風洞を逃がすな。 それが勝敗の鍵だ。
1: おい！
3: そこで待てよ！ 마모짱은시야로보는보이에나
2: 여성들, 부시고라! 서울에서, 빠져! 예!
0: 최!
2: 야! 빠져, 형님! 깨워줘!
3: 아! 부시야!
2: 빠져내라,
3: 왓슬리장, 왓보동이야!
2: 여이다!
3: 야!
1: 자!
2: 야!
3: 자! 자! 보동차!
2: 枪，八路兄弟，给我冲！
3: 队长。